费玉清，一剪梅。梅花不畏寒霜，象征着坚韧纯粹的风骨，借寒梅寄情，未经岁月沉淀，依旧是华语乐坛当中耐人回味的经典。

这个是没有办法的事情，因为听不懂话了已经。无论用什么办法都无法进行更深入的交流了，就扯淡了，这就啊。

天，我们肩并着肩，聊聊心愿，坐在微风吹过的海边，怀念从前，珍惜眼前，不愿和青春说再见。

91.4延吉综合广播汉语节目播出到此结束，感谢您的收听，稍后请您继续收听 FM91.4 延吉综合广播朝鲜语节目，再见。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9월 초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두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규가 2026년도 전시 군중신변 부정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정돈 사업전문회의를 사회 소집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열 공급 기준을 22도로 상향 조절해 군중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문명한 연결 관광 주제 문명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10월 1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래는 2026년도 전시 군중신변 부정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정돈 사업전문회의를 사회 소집했습니다. 집중정돈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이루도록 밀고 나가야 합니다. 문제총돈 개혁을 주시하고 상급에서 반영한 각종 문제를 엄격히 대조해 문제 찾기가 실질적이고 정돈 시달이 실질적이며 사업 성과가 실질적이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군중 반영이 강렬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목표 임무를 한층 명확히 하며 각 분야 문제에 대해 재검토, 재정돈을 진행해 일련의 급하고 어려우며 고민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중들이 공략된 행동에서 소득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근원으로부터 정돈하는 것을 심화하고 기풍 정돈과 반부패를 함께 추진하며 감독, 사건 처리, 정돈 관리를 관통시켜 기층 부패가 자생하는 토양과 조건을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상시화, 장기화 사업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각 부문 소통 협력을 강화하며 조사, 시정, 정돈을 함께 들어줘야 합니다. 집중정돈을 민생실사 추진, 기층관리 심화, 향촌전면진흥 추진, 형식주의 정돈으로 기층부담 경감 등 사업과 긴밀히 결합시켜 집중정돈이 장기효과 기재로 전환하도록 밀고 나가야 합니다.
0: 10월 10일 시당위 부속이며 시장인 김봉은 시19기 인민정부 제11차 당조회의와 제60차 상무회의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선진 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권한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과 공무원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또한 연결시 가수공사 설치 수금을 규범화할 때 권한 방안, 연결시 길림성 거주유행 건강양생시 시점건설 사업 방안, 연결시 교외 위탁기구 관리 방법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스공사 설치 수금 기준을 규범화하는 것은 인민군중과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착수점으로 정책 선전 해독과 군중 의문 답변 사업을 착실히 하여 군중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상급 거주여행 건강양생 시점 건설의 중요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을 다지며 보장을 강화해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실제적인

0: 산업 우세와 경제 우세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교위 위탁 봉사는 광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직면하기에 상시화로 정책 선전, 연설, 해독을 전개하고 새 규칙 요구를 정밀하게 전달함으로써 교회 위탁 기구에서 규칙을 알고 지키며 경영을 규범화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10월 10일 기자가 조및 연결 시 2026년 열공급 정책 법규 및 가스 안전 사용 선전 활동 현장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길림성 열공급 품질 제고 효율 향상 3년 공격 행동 배치에 따라 우리 시는 도관망 개조, 열원 업그레이드, 디지털화 감독을 통해 단계별로 열공급 기준을 제고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 2027년 열공급 기간 주요 도시구역 주민 침실, 거실, 실내 온도가 22도에 도달하도록 실현하고 주민 열공급 비용 수급 기준은 변하지 않음으로써 군중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력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여러 열공급 기업과 주시 주관 부문은 선전 전시판을 설치하고 선전 자료를 나눠주며 주민들이 관심하는 열공급 관련 문제를 하나하나 해답해 주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겨울병 여름 치료 기회를 잡아 낡은 열공급 도관망, 열교환소, 보일러 점검과 교체를 추진하고 스마트 난방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며 석탄 여름 저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47만 가구에 대한 가정 방문 조사를 마치고 7만 3천 개의 저온 가구 장부를 구축하여 문제 목록을 미리 확정했습니다. 시집중 열공급 집단 유한회사 부총경리 왕영은 품질 제고 효율 향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 열공급 플랫폼을 잇따라 업그레이드 개조했고, 기존 사이트의 각종 사용자 데이터를 플랫폼에 취합하고 AI 연산으로 정밀 난방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구역 사용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사용자의 파일을 구축했으며 실내 온도가 22도 미만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겨울에 재방문 조사를 진행하여 모든 사용자의 실내 온도를 22도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열공급 기업은 스마트 난방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마다 온도차가 큰 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열공급 책임자 진추경은 연변주는 열공급 품질 제고 효율 향상 3년 행동을 실시하여 열원 관망, 열교환소 개조를 추진하고 스마트 모니터링 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난방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있는 바 현재 모든 대상에 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은 기업 각급 재정과 중앙 전용 자금으로 해결하기에 주민 사용자의 열 공급 비용 징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주 열 공급 준비 사업은 질서 있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각열 공급 기업은 분산적 보일러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관 부문도 24시간 열 공급 서비스를 개통해 군중의 수리 요청, 민원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위험 요소는 일찍 처리하며 민원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열 공급 책임자 진추경은 관망 수력 평형, 분산식 펌프조, 총열 피크 조절 등 성숙하고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통해 열 교환소 운영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기술적으로 열량의 균형적 수송을 보장하여 피크를 깎고 고를 메워 열역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줄곧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올리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난방 온도를 균형화하여 군중이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0: 올해 국경절 기간 시 신시대 문명실천 중심은 소상시장, 중국 조선족 민속촌 등 주요 명승지에서 문명한 연결관과
1: 1고급 중학교 고1, 고2 28개 학급 1,300여 명의 학생이 집중적으로 강의를 청취했습니다. 교통관리대대 선전화는 자동차 과속 주행, 불법 탑승, 안전모 미착용, 차량 임의 개조, 역주행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16세 미만은 전동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야간 통행 등 실용적인 기교를 보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문명하게 주행하고 법을 준수하며 안전 제일 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청소년의 호기심과 남을 따르는 심리로 부탄을 남용하는 위험에 대응하여 마약 금지 대대 민경은 현장에서 부탄의 인화 폭발성

0: 물리화학적 특성을 과학 보급하고 부탄담용이 대뇌, 심폐, 신경계에 가져오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설명했습니다. 폭발 화상, 영구장애, 돌연사 등 참혹한 사례를 결합하여 가끔 시도해도 해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고 학생들이 법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선을 지키며 위험한 함정을 자각적으로 멀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사이버 안전대대 민경은 문명적 인터넷 리용, 법에 따라 인터넷 이용을 중심으로 경고 교육을 전개하고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을 거절하고 소문을 믿지도 퍼뜨리지도 말며 개인 사이버 안전을 실속 있게 수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1: 10월 11일 오후 예선 2026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26 라운드 남통지훈과의 홈전 경기에서 염전종전 커시안 팀은 0-1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분경
0: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행인들은 안전에 주의 돌려야 합니다. 또한 유리한 날씨를 틀어지고 가을거지 진척을 다그치며 이미 거둔 알곡 가을 남새는 건조 저장 작업을 잘하는 동시에 시설 농업 관리를 강화해 비닐하우스 남새가 어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삼림 산불 위험 기상 등급이 높아집니다. 14일에 풍력이 비교적 크기에 방풍, 방화 사업을 잘하고 야외 불 사용을 엄금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기온 파동이 많기에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에 옷을 덜거나 껴입어 감기 또는 심뇌혈관 질병을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거국화, 방송 담당의 서윤욱 출임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간 아래를 의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밤에 늦게 자도 괜찮아. 낮에 많이 자면 된다. 과연 사실일까요? 네, 이런 견해는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수면은 간단한 가감법이 아니기에 낮에 잠을 보충하더라도 야간 수면 부족으로 초래되는 손상을 완전히 미봉할 수 없습니다. 우선 야간 수면은 좋은 주기와 수면 구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잠들기, 얕은 수면, 깊은 수면, REM 수면으로 밤새 4주기, 5주기를 순환합니다. 반면 낮에 수면을 보충할 때는 충분한 깊은 수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수면이 부족하면 낮 동안의 주의력 분산, 판단력 약화, 정서적 통제 상실을 초래합니다. 낮에 수면을 보충하면 각성 상태를 일부 회복시킬 수 있을 뿐 집행 기능과 창조력은 여전히 뚜렷하게 손상됩니다. 또한 야간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 주야 리듬 상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 손상은 불가역적입니다. 나아가 낮에 더 많은 고열량 음식의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동시에 야간 수면 동안 면역세포 활성이 정점기에 달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 감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면을 보충하는 것으로는 이 시간대의 면역 증강 효과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외 여름철에는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더 쉽게 일찍 잠에서 깹니다. 따라서 여름에 낮이 길고 밤이 짧은 특점에 순응해 늦게 잠들지 말고 밤 11시 전에는 수면을 취해 7, 8시간의 양질의 야간 수면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30분간 낮잠을 자면 정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야간 수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과 웨이트 운동을 즐기는 사람, 누가 더 장수할까요?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일부 사람은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웨이트와 같은 저항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럼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웨이트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네, 여러 차례 대규모 장기 연구가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놀랍게도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10만 명의 성인을 9.6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그룹은 전체의 사망 위험이 32% 감소했습니다. 웨이트 등 저항 운동만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9% 감소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모두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무려 41%나 크게 낮아졌습니다. 영국 운동의학 잡지에 발표된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이적의 조합입니다. 네, 항알레르기약 의존성이 생기니 되도록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과연 맞는 것일까요? 네, 이런 견해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항히스타민제 같은 항알레르기 약물은 생리적 중독성이 없으며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 레이하면 로라타딘, 세티리진은 안전성이 매우 높아 아편류 약물이나 진정수면제와 같은 중독 기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의 경우 약을 규범적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고 증상의 반복적인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의존을 우려해 스스로 약을 끊으면 병세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약물이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용량에 맞춰 사용해야 하며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턱대고 약물 복용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 계획을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향기는 왜 감정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향기를 맡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자연적인 장점이 있으며 향기 분자는 몇 초 안에 뇌의 감정 중추에 직접 도달해 긴장된 상태를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향을 맡으며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심박수를 낮추고 몸과 마음을 점차 차분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아몬드 오일, 호호바 오일 등 베이스 오일을 사용해 손목, 어깨와 목 등의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온열 찜질법은 희석한 에센셜 오일을 따뜻한 수건에 떨어뜨려 어깨와 목, 허리와 등에 뻐근하고 팽팽하며 뻣뻣한 부위에 올려놓습니다. 수면 아로마법은 잠들기 30분 전에 아로마를 켜고 잔잔한 음악과 깊은 호흡을 함께하면 점진적으로 수면 질과 수면 시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할 때는 먼저 귀 뒤쪽에 발라 하루 동안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아로마 테라피는 일상적인 감정 완화를 위한 보조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분 저하나 불면이 심해 이미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반드시 제때에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인생은 정답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지치면 잠시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길에 찍혔네. 진창길에 찍혔네. 쉼없이 걸어간 내 줄기 발자국. 아득한 지평선 인생길 저 끝까지 떳떳이 가는 사람 불구자라 말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먹구름도 가리고 폭우도 내리고 거센 비바람도 몰아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먹구름이 가렸다고 해서 삶의 온도가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 뒤에 비 뒤에 숨은 따뜻한 햇살이 곧 당신을 비추어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졸광입니다.

우리 민족의 말과 글, 그 속에 담긴 정서를 실황송으로 꽃피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담아 조선어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고 후대의 민족 언어를 잇기 위해 묵묵히 걸어온 여정.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향음 실황송 문화예술교류중심 김옥

박자 회장님과 함께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민족 문화를 지켜온 그의 발걸음과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만내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향음 실황송 문화예술교류중심 김옥자 회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연변 향음 실황송 문화예술교류중심에서 전국 실황송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가자들이 한 무대에서 실황송 기량을 겨루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 어떤 수확과 또 감회를 느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1: 네. 8월 31일 오전 9시에 서리의 정상급 축제인 2026년 천우컵 전국 실황송 경연대회는 현장 및 동영상을 통하여 실시한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또 국내 2천여 명 실황송 애호가들, 관객과 시청자들이 함께 모여 언어로 꿈을 쌓고 목소리로 감정을 전하는 찬란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0: 네.
1: 여러 민족 선수 110명에서 선발된 19명이 결승전에 출전했습니다.
0: 네.
1: 네. 대회에서 감동적인 장면이라면 대상 수상자 송영학이 랑송한 연변 리화송 작시를 랑 깊은 감정을 받게 하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30대 조선말 랑송 대상자 장청리가 전병칠 시인이 쓴 꽃이 피는 여름 그곳에도 있습니까? 훈춘대항구 13열사 묘지의 부처를 랑송했는데
0: 네.
1: 정말로 시의 감정이 자연스레 목소리에 스며들면서 랑송 요령, 기교를 갖춰봐여 감성적이고 울림이 있고 여운을 남기는 랑송이어서 관객들, 경청인들에게 아리탐을 주어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열사들이 희생은 끝없는 슬픔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정신적 기념비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0: 네.
1: 여기 관객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삼촌도 13열사 기념비에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다고 말하면서
0: 네.
1: 실황송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이번 대회는 단순한 기량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랑송가들과 청중들이 랑송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나누며 또 시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고 연변 향음에서 개최한 전국 시랑송 대회를 통하여 단순한 랑송 실력만 키운 당시 형세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학생들과 성인들이 조선어 표달 능력이 보편적으로 차한 정황에 비추어 언어 표달, 즉전 사회인들이 랑송 수준 수평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0: 네.
1: 예를 든다면 저도 교육계통에서 출근하면서 어린이들을 많이 관찰해 보았고 언어 표달 능력이 차한 학생들이 많았고 또 사회 모든 모임에서 보면 각 영역 책임자들 발언할 때에 나타나는 표달 능력이 차한 것을 흔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0: 네.
1: 처음에는 단순한 조선어 표달 능력 제고를 위한 기구였으나 1년 지난 후 나라의 국가 통용 언어 보충 형세에서 발맞추어 전 사회의 한어 표달력에도 문제가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 기구가 조선어와 한어 이중 언어 랑송 수평 제고를 목적으로

0: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조선어, 한어, 이중언어 랑송문화기구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1: 네.
0: 네, 이에 따라서 전국 시랑송 경색 번영 찬성을 참여하기 위하여 이런 조직을 내오게 된 것입니다.
1: 네. 우리 민족 언어를 지키고 그 아름다움을 널리 세상에 알리고 싶은 사명감에서 출발했지만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네, 시랑송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회장님께서는 예전부터 이 시랑송 분야에 깊은 소양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0: 아, 네. 단지 열정으로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 네.
0: 랑송 기교를 또 갖춰야 되지요.
1: 그렇죠.
0: 네. 저는 학교 때에 저의 반주인 강금단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1: 네.
0: 랑독을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1: 네.
0: 문장력도 아주 정말 뚜렷한 이런 분이었습니다. 아마 반주임 선생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예.
1: 네.
0: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방송원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1: 네.
0: 저희 선배들로는 뭐 광미자 언니, 김옥녀 언니 이런 분들이 계셨고,
1: 네.
0: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의 영향도 아주 큰 것 같았습니다.
1: 네.
0: 우리 집안에 친척들이 모이고 1등상, 2등상을 받게 되어 저는 42호 차로 되는 지도상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자치주 창립 1982년도에 도문에서 기념 공연이 있었댔습니다.
1: 네.
0: 그때에 제가 만담, 근심이라는 것을 연기했고 또 재담도 하여서 그 해에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1: 네.
0: 어린이들은 하술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적인 것들을 또 누적해 놓았다가 어학 연구에 몰두하여 연구 과정을 종합하여 리론과 결부하여서 2005년 8월에 화술교재 어린이 발표력 교변을 편찬하여 출판하여 주교육국에서 책과 함께 성장이라는 목록에 등록되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한국에 가서 2003년도에 화술 학습을 하고 국제 화술 강사증도 획득했습니다.
1: 네.
0: 네. 여기 어린이 발표력 교변에는 우리 성악에만 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1: 네.
0: 화술에도 발성이 있다. 그래서 발성법에 대한 그 방법론이 그 안에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구연 그 근육 운동 그리고 발음법.
1: 네.
0: 그리고 음성 기호. 그럼 이 음성 기호에 따라서 립체 원고에다 표시해 놓으면 여기에 따라서 지도받고 연습하다 보면 몸속 깊이까지 익혀서 더 높은 열정으로 랑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평생 교원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네, 퇴직과 동시에 협회를 꾸리게 되셨는데 한쪽은 교육자로서의 삶, 또 다른 한쪽은 문화예술단체를 이끄는 일, 이런 신분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0: 네, 처음 강단에 올라선 청순 시절부터 교육터전에서 절반의 화려한 인생을 담아냈습니다.
1: 네.
0: 네, 지금은 퇴직 후 연변향음 시랑송문화예술교류중심을 설립한 것은 교육의 마음과 문화의 전종을 결합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1: 네.
0: 신분의 전환에 감상과 심로 정성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현재는 저의 인생이 두 번째 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네.
0: 랑송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을 위한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의 랑송 예술에 대한 애착하는 그 애착심도 실현하였고 이 사랑을 사회에 봉사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힘으로 전환하여 정령 생활을 새롭게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여 신분의 변화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회원들을 이끌고 랑송 지도하는 과정에서 평생 제가 쌓은 랑송 화술 지식과 열정을 쏟아붓는 사회적 가치
1: 네.
0: 해마다 진행합니다. 매년 12월 마지막 일요일은

0: 전국 랑송가절 축제 활동을 진행하고 또 소형 활동으로는 산악 랑송회와 회원의 날 활동을 조직하여서 매달 2차씩 팀별로 소형 랑송회를 조직하여 랑송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 개별적 랑송 지도도 활동을 진행하여 모든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이 단합심과 집단 의식을 키우고 학습 의욕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매일 회원님들의 실랑송 작품을 이제 모멘트에 공유하고 계시는데 회원들의 그 랑송 실력이 정말 뛰어나더군요. 네, 협회에서 이제 회원을 모집할 때 실랑송 실력을 네.

0: 경제의 내생 성장 동력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어 4사분기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세와 전년도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와 향항을 잇는 신환강 통상구가 7년에 걸쳐 승격 개조 공사를 마치고 12일 오전 6시 30분 공식 운영을 시작해 여객과 여객 차량의 24시간 통관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12일 오전 6시 30분 환강 통상구가 공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환강 통상구는 2019년 현 부지에서 재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면 승격된 새 통상구는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이고 건축 총 면적은 68만 9,700평방미터로 설치했습니다. 입국 자동 통로에는 4개 문 일체형 개찰구를 설계했고 전 구간에 정보 수집, 검증, 적외선 체온 측정, 스마트 건강 신고 등 장비를 갖추어 여객이 별다른 지연을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수와 향항 사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륭로 여객 검사 통상구인 환강 통상구는 현재 협력 검사 신속 통로 134개, 인공 통로 68개, 그리고 오합일 차량 협력 검사 통로 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구의 설계 기준 1일 통관 능력은 약 20만 명이고 여객 통관 시간은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어 여객 수용 능력과 통관 효율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심수시 통상구 판공실 강성봉 부주임은 새 통상구의 준공은 심수와 향항의 상호 연결이 새 단계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와 향항 주민의 왕래가 더 편리해지고 각종 요소의 흐름도 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강성봉 부주임은 우리는 이번 개통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통상구를 잘 운영하고 여객 봉사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통관을 더 편리하고 융합을 더
1: 시간에는 무역수단으로는 유럽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재차 유럽 여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디젤유 가격 인상이 가장 먼저 운송업계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매번 유가의 변동이 산업 사슬을 따라 전달되면서 생산과 제조의 모든 단계 2016년 9월 유로존 통화 팽창률이 3.8%까지 올라 8월에 3.2%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원인이 유럽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통증이 아직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인 병폐 또한 빠르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내외 절조의 시간차 때문에 유럽 동맹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가를 낮추려면 에너지 구조를 조정해야 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감독관리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혁신 상태를 최적화하려면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조정은 수년간의 노력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지만 글로벌 산업 경쟁은 멈춰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같은 대내외 증속의 불일치는 단순한 무역 적자의 수치보다 유럽에서 왜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지는지를 더잘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 동맹은 무역수단을 불안 완화의 처방약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동맹은 전기차 관세의 후속 조치를 연이어 추진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외국 보조금 심사를 시작했으며 수입보호 조치의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에게 장려물을 설치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더 빨라지게 하는 것보다 쉬운 일처럼 보이는 앞뒤가 전도된 정책 논리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조사기간을 정하고 조사를 시작하며 문턱을 높이는 것은 한 공장의 에너지 원가를 낮추거나 선도적인 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전자는 유럽이 행동하고 있다는 정치적 신호를 방출해 내부의 여론 압력에

0: 대응할 수 있지만 후자는 효과를 보기까지 수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 자신의 문제점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투자, 혁신, 통일시장, 산업 경쟁력 등 의제들은 브뤼셀의 의사 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은 상황을 잘 파악해 심층 개혁이 넓은 범위의 리에 관계와 연결되고 추진 난이도가 크다는 점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함과 불안감을 못 이겨 겉보기에 간단한 것 같지만 대가가 엄청 큰 무역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의 발걸음을 늦추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수단은 완충 시간을 쟁취하고 현지 산업에 단기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낮은 에너지 원가와 더 활발한 자본시장, 더 빠른 혁신 전환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유럽 동맹에게 있어서 까다로운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다면 더 복잡한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역수단으로는 유럽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4: 한 무의 산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2: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풍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4: 우리는 이렇게 말.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감숙던왕 월화천이 내놓은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6: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4: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7: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 이 시간에는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여러 나가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하고 투쟁정신을 앙양시키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용왕매진하는 기계로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동원하자는 데 있습니다. 한 민족이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려면 리론적 사고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사상적 인도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영도할 수 있는 것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좋은 것도 본질적으로 막스주의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막스주의가 실행 가능했던 것은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과학적으로 해답할 수 없다면 당과 국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스주의도 생명력과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현실의 중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웅대하고도 독특한 실천 혁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막중한과 수많은 모순과 위험과 도전, 국정운영에서 나서는 전례 없는 시련,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은 우리에게 시급히 해답해야 할 수많은 리론과제와 실천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감하게 인류 발전의 선두에 서서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 수요에 부응해야 하며 사상해방과 실사구시, 수정혁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막스주의를 견지하는 것과 막스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더욱 잘 통일시키며 막스주의라는 이 화살로 신시대 중국이라는 이 관역을 마치기 위해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당과 인민의 사업이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주요 사회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중심과업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과업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하면 당과 인민의 사업을 순조롭게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과 인민의 사업은 좌절.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족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숙도낭 월화천의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족

0: 매년 추석이면 감속 더낭의 명사산이 품어낸 월화천은 세 개의 달이 한 화면에 담는 기경이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하늘의 둥근 보름달, 샘물 속에 비낀 초승달, 그리고 월화천 자체의 또 하나 초승달입니다. 둥근 달이 명사산 능선으로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두고 누군가는 만경의 노란 모래가 옥쟁반을 받쳐든다고 비유했습니다. 쏟아지는 은빛 달빛이 초승달 모양의 맑은 샘물 속으로 비낍니다. 때에 비로소 월화천이라 불렸습니다. 이를 자랑하는 맑은 월화천은 거울처럼 청명해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박힌 명동한 비추처럼 유난합니다. 그리고 은은한 잔물결 속에서 모래가 살랑거리고 물빛이 유유한 월천효철은 도낭팔경의 하나로 꼽힙니다. 월화천이 가장 경이로운 점은 모래와 샘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류사 한가운데 있는 샘, 류사와 불과 수십 메터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천년 동안 강풍 속에서도 류사에 묻히지 않고 고비 사막 한복판에서도 마를 줄 몰랐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모래산에 둘러싸이고 지형이 낮아 환형의 산자락 분지를 형성한 월화천은 동서양쪽에 천연적으로 바람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월화천 구역으로 들어온 뒤 지형을 타고 상승기류를 이루면서 주변의 류사를 남북 양쪽 산정이나 산등성이 뒤편으로 보냅니다. 이리해 천년이 지나도 류사가 메울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을 형성했습니다. 샘가의 무성한 갈대숲, 물속에서 한가로이 논이는 물고도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상아와 칠선녀가 인파 속을 누비며 춤을 추는 광경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마치 고대 서역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2026년에도 관광지는 추석 달맞이 시리즈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1: 공력 하구 관계 가정보순

0: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 엄마, 배가 아픈데요?
0: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2: 잘났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예로 말씀드리는 뉴스 초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착 상태에 빠진 브라질 대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초적.

현지 시간으로 10월 4일 저녁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에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은 최다 득표자 2명인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아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와 현직 대통령 룰라가 오는 10월 25일 제2차 투표를 둘러싸고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득표율 47%로 1차 투표를 이끌었고 룰라가 4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타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브라질 대선 규정상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을 확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를 둘러싸고 승부를 가립니다. 브라질 일간지 폴리아 지 상파울루 등은 정치 분석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번 선거의 특징은 룰라와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모두가 비교적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일정 규모의 반대층도 함께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의지가 낮은 점도 이번 선거의 불확실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1차 투표 기권률은 21.08%, 백지표와 무효표 비율은 5%였습니다. 브라질 대선 규정에 따라 유권자는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백지표나 무효표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여론조사기관인 폴리아의 선거 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선거보다 낮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인 퀘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는 이번 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하고 10%는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뒤 룰라는 자신의 경선팀이 경제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방안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쟁취하겠다고 밝히고 1차 투표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 적극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당선될 경우 브라질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기술적으로 엇비슷한 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폴리아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쌍방의 진영 중 90%를 넘는 유권자가 결선에서 전과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두 진영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자와 중도층, 그리고 투표 의지가 낮은 유권자들을 핵심 공략 대상이 간주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투표 의지가 낮은 진영 내 유권자들을 확보하는 것도 2차전의 중점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에 따르면 최근 연간 브라질 대선의 기권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 1차와 2차 투표의 기권률이 모두 20%를 넘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후보 간 경쟁이 교착할수록 기권률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쿠데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 브라질 대선을 주시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자신이 당선될 경우 브라질을 미국의 친밀한 동맹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룰라 진영은 트럼프 정부가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대런 비키는 복역 중인 보우소나루를 면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브라질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미국 관원 2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보 부문은 미국이 브라질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에 대한 미국의 지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일부 유권자들로 하여금 룰라 정부를 지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사례를 들면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외부 압력에 반대하는 룰라 정부의 입장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지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부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교정 식품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전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구간 연결시 교육국과 손잡고 2026년 가을철 교정식품안전 업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결시 56개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의 식당 관리자와 학교 급식 제공업체의 식품안전 책임자 165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는 학교 식당 책임자 및 관련 3일꾼들의 식품안전 지식 수준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식품안전법규를 학습하며 식품감독검사를 강화하여 교정 내 식품안전 우환을 제때에 발견하고 제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또 물자 구입과 저장, 식재료 가공과 조리, 세척, 소독, 음식 샘플 보관, 인원 관리 등 중점 분야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식품안전의 두드러진 문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각 학교 및 유치원은 교장 책임제를 엄격히 이행하고 조체 책임을 강화하며 식품안전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계절 변화로 인한 식품안전 위험 요소를 면밀히 조시하며 식품안전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는 교육부문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교정 식품안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함으로써 학생들의 혀끝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전 왕청현

0: 2026년 우수농민 양성 및 벼 생산 안정 공급 보장 양성반의 수강생 50명이 구역간 현장 견학과 실습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선후에 장춘시, 길림시 등 성내 여러 지역의 10여 개 양질 벼 재배 실습 훈련소를 찾아 각지의 재해 후 벼 생산 회복 및 질 향상 규모화 재배, 전과정 기계화 작업, 디지털화 농업관리 분야의 선진 경험을 학습했습니다. 장춘시 구대구 흥광 벼농기계화 생산 전문합작사의 일체화 전사슬 기계화 작업 모식과 표준화 육모, 기계화 모내기에서 지능화 식물보호, 기계화 수확까지 성숙하고 완비된 현대 농업 작업 체계는 기계화 생산이 재배 능률 제고, 인건비 절감, 생산 능력 안정화 등 면에서의 뚜렷한 우세를 직관적으로 보여줘 수강생들이 현대 농업 발전에 보다 직관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길림시 연기련 9월풍 다정농장과 화곡풍 벼재배 농민전문합작사에서 수강생들은 현장 견학, 교류를 통해 토지 규범화 류전, 사원 정밀화 관리, 생산 원가 관리 통제, 농산물 브랜드 육성 등 경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일상재배, 경량에서의 오염 해결 방법을 학습했으며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 신경재배 발전 경로를 가일층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구역 간 실습 훈련은 이론 수업과 현장 실습, 현지 경험과 선진 모식의 심층적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수강생들은 벼 다수확 재배, 저온 재해 예방, 재해 후 농전 관리 보호 등 핵심적인 재배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현대 농업 경영 모식과 디지털화 재배 응용 방법을 요의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이번 학습에서 배운 선진적인 기술, 성숙한 경험, 혁신적인 모식을 벼 생산 및 재해 후 생산 회복 사업에 적용하고 표준화, 기계화, 디지털화 재배 기술을 전역에 보급하여 왕청현 벼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생산 안정, 공급 보장을 위해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서 정들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정들었다 표현하고요. 어떤 장소나 물건에도 정이 느껴져야 마음이 따라가고, 일단 정이 붙으면 떼는 게더 어렵습니다. 네, 어린 나이가 정을 알면 강하게 자라고요. 모르면 독하게 큰다고 합니다. 네, 삶은 누구에게나 고되니 때로는 각자 도생도 힘에 부치지만 야박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정은 흐릅니다. 네, 고향의 정, 가족의 정, 끈끈한 정을 나누는 9월입니다.

0: 저 피디의 FM 데이트. 네,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One Call Away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 피디의 FM 데이트, 네, 선곡왕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멋진 라이브 들려주실, 네, 망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네, 또 게스트 한분더 모셨습니다. 네, 먼저 두 분과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또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남자, 망우 씨와
1: 네.
0: 함께하고 있고요. 망우 씨 먼저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제가 오랜만에 항상 그 시그니처
0: 아, 네.
1: 노래를 하면서 시작하다가 이렇게
0: 아.
1: 갑자기 안녕하세요라고 시작하니까 많이
0: 아, 그래요?
1: 뭔가 진짜 게스트로 온것 같은 느낌.
0: 아, 네.
1: 네, 사실 화요일에 아리랑 방송하면서 아, 내가 게스트라는 생각을
0: 네.
1: 잊어먹은 지가 되게 오래거든요.
0: 아, 네.
1: 뭐 거의 내 방송처럼 생각하고 항상 와가지고.
0: 가족이나 다름없죠.
1: 네, 그런데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니까
0: 네.
1: 아, 진짜 오랜만에 게스트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0: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망욱 씨가
1: 네.
0: 네, 게스트 한 분을 더또 모시고 오셨지
1: 네, 제가
0: 않습니까?
1: 초대 가수 한 명을
0: 직접
1: 이렇게
0: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모시고 왔는데 지금 이분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0: 아,
1: 제가
0: 그럴 수 있죠.
1: 대신에 소개 좀 해주겠습니다.
0: 네.
1: 네, 아직 파릇파릇한 20대 초반인
0: 네.
1: 저희 음악 작업실의 학생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또 나름 간단하게 뮤지션으로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0: 네.
1: 한주현 군 모셨습니다. 그냥 박수라도 치고 싶은데 한번 인사라도 잠깐 해주시면
0: 네.
1: 감사하겠습니다.
0: 주현 씨 직접 인사해 주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국이 선생님의 학생 한주연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래요. 평소와 다르게
1: 네.
0: 약간 지금 주눅이 든것 같아요.
1: 네, 아까 그 방송 전에도
0: 네.
1: 너무 긴장하다고
0: 아,
1: 지금
0: 네.
1: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데.
0: 그렇죠. 그냥 노래를 부른다기보다는
1: 네.
0: 이렇게 또 방송이라는
1: 그렇죠.
0: 또
1: 네네네.
0: 이런 또 매체를 통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 살짝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0: 아,
1: 제일
0: 네.
1: 처음에
0: 아, 그때가 생각나네요.
1: FM대회 왔을 때 혹여나 또 말하다
0: 아, 네.
1: 실수할까봐, 혹여나 또 말을 너무 해서 또 사람들한테 또안 좋은 소리를
0: 맞아요.
1: 들을까봐
0: 망욱 씨도 말수가 굉장히 적었고
1: 네, 그래서
0: 조용히 계시다가 갔죠.
1: 네, 맞습니다. 어쩌다 본게 이렇게 나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오늘은 또 망욱 씨의 라이브뿐만 아니라 네,
1: 네.
0: 특별히 또 네, 조현 씨의 멋진 라이브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망욱 씨가 먼저 노래 들려주실 거죠?
1: 네, 오늘 저희도 또 예멘 음악
0: 네.
1: 곡 준비를 해왔는데 한 곡은 신곡입니다. 그래서
0: 아.
1: 한주영 군께서
0: 네.
1: 불러드릴 거고요. 저는 뭐 입을 딱 열고 이 노래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0: 아.
1: 바로 제목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제가 예전에 기타 치면서 했었는데 제가 한 번은 반주를 가지고 예, 원곡 느낌으로 불러드리고 싶다라고
0: 아,
1: 말씀드렸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이 원곡 가수의 반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제목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뭐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것 같고요.
1: 아, 뭐 이건 모를 수가 없죠.
0: 망우 씨가 늘 이제
1: 네.
0: 친척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1: 네.
0: 가수분의 노래지
1: 네,
0: 않습니까?
1: 저번 날에도 이사님께서 우리 저희 잡지 놀러 오셔가지고
0: 네.
1: 제가 이 노래를 이제 조만간 라디오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0: 네.
1: 아, 너무 감사하다면서 너무 좋다면서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0: 그래요. 자, 이제 망우 씨가 또 준비한
1: 네.
0: 오늘의 첫 번째 라이브곡 바로 들어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자.
1: 여러분께서 듣고 네,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함께 들어볼게요.

0: 들어주는
1: 거예요. 아, 네.
0: 구르 여사님 노래를 네. 애한테 보내서 내가 최대한 이 가수의 느낌대로
1: 아, 원곡 네. 느낌으로
0: 원곡을 설명하고 있어요.
1: 편하게 노래 불러주시면 네. 되겠고요.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2: 네.
1: 네, 그럼 바로 주현 씨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도 그걸 캐치했습니다. 네.
1: 애드리브 하더라고요. 애들부터는.
0: 맞아요. 어때요? 처음 또 방송 출연하셨는데, 네. 네. 라이브로 또 노래도 부르셨고, 소감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하고, 예. 가사가 생각을 하고.
0: 아, 솔직히 오기 전에는 가사를 다 외웠었죠.
2: 네네. 아,
0: 막상 오니까 가사도 네. 네, 잘 생각이 안 나고.
1: 이 친구 이 노래 무대에서 했던 곡인데, 아. 불구하고, 네, 방송 부스에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네,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위기가 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네. 네. 네. 마홍 씨도 그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1: 아, 예, 뭐 저는 이제는 포기한 상태고. 여기서 이 공간에서 부르면, 그, 녹음실 부스이다 보니까
0: 아, 네.
1: 뭐 평소 부른 것처럼 울림도 없고 뭐
0: 그렇죠.
1: 거기서 뭔가 특히 기타 들고 노래할 때는 뭔가 내가 어느 방 구석에서 혼자 하는 노래를 하는 그런 아, 느낌이 많이 날 때가 많은데
0: 맞습니다.
1: 네, 네. 그다음 되게 처음인데
0: 그래도 처음 치고는 아이고, 굉장히 네. 잘하신 거죠.
1: 네, 되게 네. 잘했습니다. 네. 네. 저 같으면 어느 순간 부르부르 떨었을 건데
0: 다음에도 한번 또 네. 같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1: 아, 네. 종종 네. 네. 제가 좀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네. 말하기 힘들거나 할 때는 저는 아, 옆에서 멘트만 하고 이 친구를 네. 안 치고 노래를 시키는 걸 생각해보겠습니다.
0: 그래요. 뭐 이제 다음에도 또 멋진 노래 네 한번 기대해 볼게요.
2: 네. 네
0: 저희 이제 연변에도 또 좋은 이런 가요들이 많다는
1: 아,
0: 걸
1: 그렇죠, 네.
0: 네 널리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오늘

0: 이제 댓글로도
1: 네.
0: 긴장하지 마시라고
1: 아, 네, 이제 댓글로
0: 보내주셨지
1: 긴장하지
0: 않습니까?
1: 말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 있습니다.
0: 네.
1: 아, 또제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0: 전혀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제 또 마무리 인사 드려야 할것 같아요. 네. 조현 씨도 간단히 마무리 인사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쉽지만 뭐 저희도 이제 인사드려야겠고요. 다음 또 이제 다음 방송에 함께 또 좋은 무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두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저도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항상 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지치면 잠시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늘 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삶은 파도와 같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겠지만 파도처럼 내려갔다가 금방 올라오는데요. 잠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길에 찍혔네. 진창길에 찍혔네. 쉼없이 걸어간 내 줄기 발자국. 아득한 지평선 인생길 저 끝까지 떳떳이 가는 사람 불구자라 말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먹구름도 가리고 폭우도 내리고 거센 비바람도 몰아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먹구름이 가렸다고 해서 삶의 온도가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 뒤에 비 뒤에 숨은 따뜻한 햇살이 곧 당신을 비추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관대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하지만 타인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알아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도 남을 헤아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만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잠시 기분 좋은 여유로운 시간이 되셨는지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윤옥입니다. 네, 오늘 성윤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역사적인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라. 네, 시간 따위는 신경도 안 쓰일 만큼 그 일에 열중하고 도대체 지금이 몇 시인지도 알수 없을 정도로 그 일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도 모를.

세상에는 참 이모저모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역사, 문학, 참 많은 면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로제 타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99년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인들이 이집트 도시 알렉산드리아 인근 모래 속에서 신비한 검은색 돌을 발견했습니다. 네, 돌에는 세 가지 고대 언어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돌의 연대를 이집트가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그리스 제국의 속주였던 기원전 196년경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다른 두 언어는 고대 이집트 문자인 상형 문자의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고대 사회의 위대한 제국 중 하나로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파라오라 불리는 왕의 통치하에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는데요. 네, 고대 이집트는 오늘날의 수단부터 시리아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파라오는 성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화려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네, 로제 타석이 발견되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서기가 남긴 방대한 양의 문자 기록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매우 학식이 뛰어난 현대학자들조차 해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자로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로제 타석의 발견으로 고대 이집트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그리스의 속주였는데 로제 타석은 그리스 왕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발표한 칙령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학자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은 로제 타석에 새겨진 그리스어 문자와 상형 문자를 병렬해서 수년간 연구한 끝에 복잡한 고대 이집트

따라 세상 살아가는 능력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감동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처럼 흥분하게 됩니다. 네, 좋은 말에서는 좋은 파장이 나오고 약한 말에서는 약한 파장이 나오죠. 남을 욕하고 비난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영향받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매일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보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집에 돈이 없어서, 운이 나빠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사례가 성공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내 주위에 없기 때문이랍니다. 교육열 때문에 유명한 동네로 이사가는 엄마들 있죠? 내 주변 환경이 바뀌면 인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자연히 공부를 하게 되고 부자들과 매일 만나 교류를 하면 부자가 될 확률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내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만나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련옥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아홉 번째 명작, 세계 명작선에 수록이 된 지혜편입니다. 네, 제가 어제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첫 부분 읽어드렸는데요. 네, 돈키호테의 본래 제목은요, 재기발랄한 기사, 돈키호테 대 라만차라고 합니다. 작가 세르반테스는 저술을

를 시작하면서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는 기사도 이야기에 대한 권위, 그리고 그 인기를 타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작가가 막상 펜을 들고부터는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일정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 써내려갔다고 하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요, 주인공 돈키호테 그리고 그의 시종인 산초 판사에게 새로운 성격을 부여를 했고요. 그들의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작품으로 돈키호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어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돈키호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돈키호테 시야에 작고 허름한 주막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주막이 오색빛을 찬란하게 내뿜는 훌륭한 성이었고, 주막 앞에 서 있는 두 여자는 자신의 방문을 뜨겁게 환영하는 귀부인으로 보였다. 돈키호테는 주막 앞에서 걸음을 멈춘 다음 잠시 서 있었다. 기사를 환영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어떤 농부가 돼지를 몰기 위해서 뿔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환영 나팔 소리로 이해를 한 돈키호테. 돈키호테는 거들먹거리며 주막집으로 다가갔다. 주막 앞에 서 있던 두 여자는 아가씨라는 호칭이 황당할 따름이었다. 여자들이 웃는 소리를 듣고 주막집의 주인이 밖으로 나왔다. 덩치가 커다란 주막집 주인도 돈키호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껄껄거리며 웃었다. 그러나 주인은 곧 눈앞에 있는 이상한 사람이 무장을 한 기사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일단은 공손하게 대할 수밖에는 주인도 다른 도리가 없었다. 기사 나으리,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 실옵니까? 저희 집에는 없는 것은 제외하고는 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정중하게 대답한다. 위대하신 성주님, 저에게는 모든 것이 과분할 따름입니다. 돈키호테의 눈에는 주막이 성으로 보였고, 그 주인은 당연히 성주일 수밖에 없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던 돈키호테. 그는 휘청거리며 말에서 내렸다. 돈키호테의 갑옷을 벗기려던 두 여자가 낑낑거린다. 엉성하게 만들어진 투구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는데 매듭을 도저히 여자들이 풀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여자들은 차라리 잘라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하지만 돈키호테가 절대 허락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밤새 투구를 쓴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주인이 먹다가 둔 샐러드와 빵한 조각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투구를 쓰고 있으니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한 여자가 투구를 잡고는 그 안으로 음식을 넣어 주었다. 그리고 갈대를 이용해서 포도주도 한 모금 먹여주었다. 그때 다시 돼지 모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돈키호테는 성주가 자신을 위해서 연주회를 열어주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맛이 매우 좋은 음식이며 자신의 시종을 들어주고 있는 여인은 귀부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여행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 그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직 한 가지, 아직껏 기사 칭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우울하게 했다. 저녁을 먹은 돈키호테는 다짜고짜 주인을 데리고 마굿간으로 갔다. 그리고는 펄썩 무릎을 꿇더니 통사정을 하기 시작했다. 성주님, 제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주막 주인은 어리둥절

했지만 동키호테가 워낙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겠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가 감히 성조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초판소는 다 가보았지요. 대단한 성조님이시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은퇴할 수밖에 없었어. 후배 기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말이요. 그 이후로 이 성에 머물며 기사들을 돌봐주고 있어. 내일 아침이 되면 그대를 기사로 임명해 주겠소이다. 그런데 돈은 좀 가지고 있어? 주막집 주인은 돈키호테에게 돈을 뺏어낼 작정이었다. 돈이라고요? 기사 이야기를 보면 돈을 가지고 다녔다는 기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오. 모든 기사들은 깨끗한 속옷을 가지고 다니지만 이야기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기사들이 돈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 이야기는 책에 써놓지 않는 것뿐이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일부러 책에 쓰지 않는 거랍니다. 내가 충고를 하나 하겠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돈을 가지고 다니시오. 주막집 주인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던 돈키호테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우물에 갑옷을 얼려놓고 의젓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불침번을 서기 시작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만나요.

이어지는 계속해 스분평이 2018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북경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을 함께 구축하는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련을 겪어보아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에 기초한 새로운 안보관을 주장하며 아프리카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 등 지역 조직이 아프리카의 방식으로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아프리카에서 총성 없는 아프리카 창의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주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조화롭게 공생하는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지구는 인류의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녹색, 저탄소, 순환, 지속가능에 기초한 발전 방식을 창도해 녹수 청산과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을 공동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응용, 황막화와 수토류실 예방 통제, 야생 동식물 보호 등 생태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아프리카를 모두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2015년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요한네스부르그 정상회의 이후 중국은 요한네스부르그 정상회의에서 확정한 중국아프리카 10대 협력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해왔습니다. 많은 철도, 도로, 공항, 항구 등 기반시설 및 경제무역협력기구가 잇따라 완공됐거나 건설 중에 있으며 중국과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전, 과학교육, 문화, 위생, 빈곤 감축 및 해민, 민간 교류 등 분야의 협력이 심층적으로 추진됐으며 중국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600억 달러의 자금 지원도 모두 조달했거나 배정했습니다. 10대 협력계획은 중국인민과 아프리카인민에게 풍성한 성과를 가져다준 동시에 중국과 아프리카의 공동의 창조력, 결집력, 행동력을 보여줬으며 중국과 아프리카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공적으로

적으로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은 신시대의 중국 아프리카 문명 공동체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 아프리카 10대 협력 계획을 추진하는 데 기초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밀접히 배합하면서 향후 3년 그리고 앞으로 한 시기 아래와 같은 8대 행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산업촉진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아프리카 경제무역 박람회를 설립할 것이고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아프리카에 일련의 경제무역 협력구를 신설하거나 고도화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2030년 전까지 식량 안전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아프리카와 함께 중국 아프리카 농업 현대화 협력 규획과 행동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50개 농업원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재해를 입은 아프리카 국가에 인민폐 10억 원의 긴급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아프리카의 고급 농업 전문가 500명을 파견하고 리더형 청년 농업 과학 연구 인재와 농민 치부 선도자 를 양성해 줄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린 시절 전엔 궁금증이 아주 많은 아이였습니다. 세상이 변화해가는 모습은 물론이고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서로 나누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궁금해서 하나하나 알고 싶었습니다. 가끔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은 아이들을 밖에 나가 놀게 한 뒤 집안에 둘러앉아 중요한 일을 상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면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살금살금 문가로 다가가 몸을 문에 바투하고 서서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몰래 엿듣기도 했습니다. 문 틈새로 들려오는 말 조각들을 하나씩 귀에 담으며 머릿속으로 상상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문을 열 때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작은 호기심 하나로 모래 바투하고 서서 어른들의 세상을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바투하다입니다. 두 대상이나 물체 사이를 매우 가깝게 하다 하는 뜻으로 대상과의 거리를 틈없이 가깝게 만드는 느낌이 잘 담겨 있습니다. 바투하다에는 또 물건의 목을 이루는 부분을 짧게 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께서는 밭일을 하다 보면 호미자루가 길어서 쓰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며 도끼로 자루의 목 부분을 깎아 짧게 다듬으셨습니다. 호미목을 바투하니 손에 쥐었을 때 훨씬 안정적이고 일하기 좋다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물건의 목이 되는 부분을 짧게 만드는 것 역시 바투하다의 뜻입니다. 가끔 잔치나 활동을 다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준비할 시간이 넉넉지 않아 시간을 바투하기도 합니다. 기간이나 시간의 동안을 매우 짧게 정하는 것도 같은 표현으로 쓰입니다. 또 집에서 찌개를 끓일 때 물을 흥건하지 않고 적게 하는 것도 물을 바투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간을 가깝게 하거나 물체의 길이를 줄이고 시간이나 기간을 짧게 하거나 분량을 적게 하는 상황에 모두 바투하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거리를 좁히거나 길이와 시간, 분량을 조절해야 하는 순간들을 자주 만납니다. 무언가를 들여다보려고 벽에 바투 붙어서기도 하고 오래 쓴 도구를 손에 맞춰 짧게 다듬기도 하죠. 약속 일정을 급하게 당겨 기간을 바투 잡을 때도 있고 국물 요리를 끓일 때 물을 적게 넣어 재료 본연의 맛을 진하게 내기 위해 물을 바투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상황 같지만 모두 틈을 없애고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같은 느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투하다는 공간 형태, 시간 음식 조리까지 폭넓게 쓰이는 정겨운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사물과 시간, 음식을 다루는 우리말의 섬세한 감각을 느끼며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위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밤에 늦게 자도 괜찮아. 낮에 많이 자면 된다. 과연 사실일까요? 네. 이런 견해는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수면은 간단한 가감법이 아니기에 낮에 잠을 보충하더라도 야간 수면 부족으로 초래되는 손상을 완전히 미봉할 수 없습니다. 우선 야간 수면은 좋은 주기와 수면 구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잠들기, 얕은 수면, 깊은 수면, REM 수면으로 밤새 4주기, 5주기를 순환합니다. 반면 낮에 수면을 보충할 때는 충분한 깊은 수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수면이 부족하면 낮 동안의 주의력 분산, 판단력 약화, 정서적 통제 상실을 초래합니다. 낮에 수면을 보충하면 각성 상태를 일부 회복시킬 수 있을 뿐 집행 기능과 창조력은 여전히 뚜렷하게 손상됩니다. 또한 야간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 주야 리듬 상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 손상은 불가역적입니다. 나아가 낮에 더 많은 고열량 음식의 섭취로 이어지기 쉬운 정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야간 수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과 웨이트 운동을 즐기는 사람, 누가 더 장수할까요?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일부 사람은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웨이트와 같은 저항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럼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웨이트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네, 여러 차례 대규모 장기 연구가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놀랍게도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10만 명의 성인을 9.6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그룹은 전체 사망 위험이 32% 감소했습니다. 웨이트 등 저항 운동만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9% 감소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모두 하는 그룹은 사망 위험이 무려 41%나 크게 낮아졌습니다. 영국 운동의학 잡지 발표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매주 30분에서 60분간 저항 운동, 으레하면 웨이트, 스쿼트 등을 하는 그룹은 전체 사망 위험이 10에서 17%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폐암 위험도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핵심은 저항 운동과 함께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전체 사망 위험이 약 40%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다시피 달리기와 웨이트는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장수로 가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네, 항알레르기약 의존성이 생기니 되도록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과연 맞는 것일까요? 네, 이런 견해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항히스타민제 같은 항알레르기 약물은 생리적 중독성이 없으며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 레하면 로라타딘, 세티리진은 안전성이 매우 높아 아편류 약물이나 진정수면제와 같은 중독 기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의 경우 약을 규범적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고 증상의 반복적인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의존을 우려해 스스로 약을 끊으면 병세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약물이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용량에 맞춰 사용해야 하며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턱대고 약물 복용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 계획을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향기는 왜 감정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향기를 맡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자연적인 장점이 있으며 향기 분자는 몇 초 안에 뇌의 감정 중추에 직접 도달해 긴장된 상태를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향을 맡으며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심박수를 낮추고 몸과 마음을 점차 차분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의 리날룰과 아세트 살리날룰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도와 지나친 생각과 수면 장애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로즈 에센셜 오일의 벤질알코올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상큼한 감귤향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해 즐거운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흡입법은 에센셜 오일을 손수건이나 아로마돌에 떨어뜨린 뒤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하며 5분에서 10분간 유지합니다. 이완 마사지법은 충분히 희석한 달콤한 아몬드 오일, 호호바 오일 등 베이스 오일을 사용해 손목, 어깨와 목 등의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온열 찜질법은 희석한 에센셜 오일을 따뜻한 수건에 떨어뜨려 어깨와 목, 허리와 등에 뻐근하고 팽팽하며 뻣뻣한 부위에 올려놓습니다. 수면 아로마법은 잠들기 30분 전에 아로마를 켜고 잔잔한 음악과 깊은 호흡을 함께하면 점진적으로 수면 질과 수면 시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할 때는 먼저 귀 뒤쪽에 발라 하루 동안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아로마 테라피는 일상적인 감정 완화를 위한 보조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분 저하나 불면이 심해 이미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반드시 제때에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9월 초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규가 2026년도 전시 군중신변 부정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정돈 사업전문회의를 사회 소집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열 공급 기준을 22도로 상향 조절해 군중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무명한 연결 관광 주제 문명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10월 1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르는 2026년도 전시 군중신변 부정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정돈 사업전문회의를 사회 소집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집중정돈 후 3개월 공략전에 관한 행동방안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관련 시급 지도 일꾼들이 분관 분야 집중정돈 사업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문제 방향, 목표 방향, 결과 방향을 견지하고 시간과 정력, 역량을 집중해 못 박는 정신으로 군중 반영이 가장 강렬한 일련의 복잡한 문제를 공략해 군중의 혜택을 보는 종합성 성과를 내야 합니다. 종점 임무에 대조하여 사업 조치를 세분화하고 지도를 강화하며 주동적으로 어려운 점, 막힌 점 화해를 조달해 전시 집중정돈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이루도록 밀고 나가야 합니다. 문제 정돈 개혁을 주시하고 상급에서 반응한 각종 문제를 엄격히 대조해 문제 찾기가 실질적이고 정돈 시달이 실질적이며 사업 성과가 실질적이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군중 반영이 강렬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목표 임무를 한층 명확히 하며 각 분야 문제에 대해 재검토, 재정돈을 진행해 일련의 급하고 어려우며 고민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중들이 공략전 행동에서 소득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근원으로부터 정돈하는 것을 심화하고 기풍 정돈과 반부패를 함께 추진하며 감독, 사건 처리, 정돈 관리를 관통시켜 기층 부패가 자생하는 토양과 조건을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상시화, 장기화 사업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각 부문 소통 협력을 강화하며 조사, 시정, 정돈을 함께 들어줘야 합니다. 집중정돈을 민생실사 추진, 기층관리 심화, 향촌 전면진흥 추진, 형식주의 정돈으로 기층부담 경감 등 사업과 긴밀히 결합시켜 집중정돈이 장기 효과 기재로 전환하도록.
0: 군과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착수점으로 정책 선전 해독과 군중 의문 답변 사업을 착실히 하여 군중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상급 거주 여행 건강 양생 시점 건설의 중요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을 다지며 보장을 강화해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실제적인 산업 우세와 경제 우세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교위 위탁 봉사는 광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직면하기에 상시화로 정책 선전, 연설, 해독을 전개하고 새 규칙 요구를 정밀하게 전달함으로써 교위 위탁 기구에서 규칙을 알고 지키며 경영을 규범화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10월 10일 기자가 조및 연결 시 2026년 열 공급 정책 법규 및 가스 안전 사용 선전 활동 현장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길림성 열 공급 품질 제고 효율 향상 3년 열 공급 도관망 열 교환소 보일러 점검과 교체를 추진하고 스마트 난방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며 석탄 여름 저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0: 47만 가구에 대한 가정 방문 조사를 마치고 7만 3천 개의 좋은 가구 장부를 구축하여 문제 목록을 미리 확정했습니다. 시 집중 열공급 집단 유한 회사 부총경리 왕영은 품질 재고 효율 향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 열공급 플랫폼을 잇따라 업그레이드 개조했고 기존 사이트의 각종 사용자 데이터를 플랫폼에 취합하고 AI 연산으로 정밀 난방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구역 사용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사용자의 파일을 구축했으며 실내 온도가 22도 미만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겨울에 재방문 조사를 진행하여 모든 사용자의 실내 온도를 22도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아본데 의하면 열 공급 기업은 스마트 난방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마다 온도차가 큰 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조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열공급 책임자 진초경은 연변수는 열공급 품질 재고 효율 향상 3년 행동을 실시하여 열원 관망, 열교환소 개조를 추진하고 스마트 모니터링 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난방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있는 바 현재 모든 대상에 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은 기업 각급 재정과 중앙 전용 자금으로 해결하기에 주민 사용자의 열 공급 비용 징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주 열 공급 준비 사업은 질서 있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각 열 공급 기업은 분산적 보일러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간 부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 올해 국경절 기간 시 신시대 문명실 원가는 문명실천 더하기 문화관광봉사 선보식을 부단히 심화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결 문화관광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해 문화관광 융합을 심화함으로써 활기 넘치는 관광 목적지를 건설하는 데 힘을 이바지하겠다고 했습니다.
0: 재학생들의 법치의식, 위험예방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시공안국은 교통관리대대, 마약금지대대, 사이버안전대대를 조직하여 시제 1고급 중학교에 들어가 가을학기 개학 첫 수업 주제 법치선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선전활동은 고중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타나는 안전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전동차 주행안전, 부탄 남용예방, 사이버 안전보호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시제 1고급 중학교 고1, 고2 28개 학급 1,300여 명의 학생이 집중적으로 강의를 청취했습니다. 교통관리대대 선전화는 자동차 과속주행, 불법 탑승, 안전모 미착용, 차량 임의 개조, 역주행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16세 미만은 전동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야간 통행 등 실용적인 기교를 보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문명하게 주행하고 법을 준수하며 안전제일 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청소년의 호기심과 남을 따르는 심리로 부탄을 남용하는 위험에 대응하여 마약금지대대 민경은 현장에서 부탄의 인화폭발성 물리화학적 특성을 과학 보급하고 부탄 남용이 대뇌, 심폐, 신경계에 가져오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설명했습니다. 폭발 화상, 영구장애, 돌연사 등 참혹한 사례를 결합하여 가끔 시도해도 해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고 학생들이 법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선을 지키며 위험한 함정을 자각적으로 멀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사이버 안전대대 민경은 문명적 인터넷 이용, 법에 따라 인터넷 이용을 중심으로 경고 교육을 전개하고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을 거절하고 소문을 믿지도 퍼뜨리지도 말며 개인 사이버 안전을 실속 있게 수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1: 10월 11일 오후에선 2026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20용 라운드 남통지훈과의 홈정 경기에서 염전종전 커시안팀은 0대1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분경 남통팀 홍영비가 코너킥 기회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9분경 황진비가 좋은 기회에 헤딩슛을 날렸지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남은 시간에 양팀은 그렇다 할 기회를 창조하지 못하며 0대1의 점수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61분경 연변팀은 아크부근에서 좋은 프리킥 기회를 맞이했지만 조반니가 직접 때린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문지고
0: 14일부터 16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에서 2도에 달하며 16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신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에 옷을 덜거나

0: 김지혜가 인사드립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조선영입니다.
3: 네, 친구들 오늘도 건강 상식들 함께 배워갈까요? 먼저 식생활을 바르게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0: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1: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럼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이 식생활을 되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2: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3: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 식생활들이 어떻게 위험할까요? 영양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고루 담겨 있지 않거나 혹은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2: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3: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또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탈인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도 있다네요.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그리고 영양소의 기준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이 됩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 수 있지만 또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2: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적은 겁니다.
3: 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것인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건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는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0: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에는 아주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 첨가물들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져 우리 몸에 좋지 않나요?
3: 네, 그렇습니다. 화학 실험으로 만들어낸 첨가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소화나 분해가 되지 않고 10% 정도가 쌓여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학적인 식품 첨가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충동성이 높아지거나 주의력이 떨어질 위험도 있는데요. 식품 첨가물 중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0: 날씨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1: 최선을 실어요. 고기가 좋아요. 라는 친구들이 참 많겠지요.
0: 고기 없는 밥상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언제나 고기만 쏙쏙 골라 먹어요.
1: 불고기 피자를 시키면 가족들이 먹기 전에 불고기부터 싹 다 먹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집사게 고기만 먹으면 할머니는 우리 똥강아지 고기 많이 먹어야 튼튼하지 라고 하십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고기는 맛도 있고 동물성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가 많아서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도 고기만 먹는 건 문제겠지요.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관 속에 찌꺼기가 낄 수도 있습니다.
1: 나중에는 이 찌꺼기가 딱딱해져 혈관을 꽉 막아서 심장, 간, 등을 아프게 만들지요. 게다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뼛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뼈가 약해집니다. 세계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인 미국에 골다골증 환자가 많은 것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에는 미네랄, 비타민, 섬유소, 식물성, 항산화제 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2: 이렇게 좋은 채소를 어릴 때부터 잘 챙겨 먹지 않으면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1: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도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꼭 고기만 먹지 않더라도 또 꼭 채소를 싫어하지 않더라도 먹고 싶은 것은 하나만 골라 먹고 다른 것을 고루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게 된답니다. 탄수화물, 비타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등 필수 영양소들이 함유된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으며 다양한 식품들과 친해지도록 우리 친구들 노력하는 건 어떠할까요? 그래야만 더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고 성장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0: 자연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친환경 농산물.
1: 친환경 농산물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같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거나 최대한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하는 농산물인 것입니다. 화학물질이 없으니 우리 몸에도 좋고 자연도 지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겠지요. 구멍이 뿡뿡 뚫린 상추가 보기에는 안 예뻐도 우리 몸에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0: 햄버거나 피자처럼 주문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건가요?
2: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부터 어머니께서는 아침엔 과일이 좋다 하시며 입에다 넣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더 자고 싶은데 말이에요.
1: 네, 대체적으로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일찍 사과를 드시면 잠이 확 깨고 입안이 개운하고 정말 시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밤에는
2: 퀄페틴이 중부해 소화기관이 운동을 촉진, 변비와

구축하였으며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 방식을 고무함으로써 건강 중국의 찬란한 청사진을 끊임없이 그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환자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의 재택 진료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은 2024년에 방문 봉사 수수료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 민생 정책을 바탕으로 사천성 인민병원 연속 간호센터는 적극적으로 봉사를 확대하여 환자들의 병원 왕복 부담을 줄였습니다. 107세의 서남재경대학교 퇴직 교수인 최현광의 집에서 사천성 인민병원 종양센터의 주임 간호사 단령은 손짓과 몸짓, 글로 소통하면서 로인에게 재활 세부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단령은 매주 한회 방문하여 PICC 카테터 전문 유지 관리를 시행했는데 방문 간호 비용 중 의료 봉사 비용과 소모품 비용은 모두 의료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령은 병원에서 카테터를 삽입한 뒤에는 카테터를 착용한 채 시간표에 반영되고 운동장으로 나아가며 평가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강소성 상지고 보건건강사업이 보편적 혜택과 균형, 전민공유의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한다면 억만인민의 꿈을 실은 행복의 길이 펼쳐지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건강기반이 보다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뇌해소 주임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건강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의약보건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병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데로부터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인민의 건강 자질 수준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봉사 면에서는 보다 더 보편적 혜택이 되고 닿을 수 있으며 보다 더 체계적이고 연속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정협 왕호령 주석이 11일 북경에서 윈남 국회 전 타인 만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령 정협 주석은 근연내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중국 국가주석인 습근평 동지는 윈남 공산당 총서기이며 윈남 국가주석인 또럼 동지와 밀접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윈남 관계를 이끌어 100년 변국 속에서 파도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솔했다고 말했습니다. 윈남 국회는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의 친선 왕래를 밀접히 하며 윈남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것입니다. 왕동명,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계열보도 장정 정신을 계승하고 부흥의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홍군의 중요한 병력 공급지인 호북으로 찾아갑니다. 호북 대지에서 새 로정 들으시겠습니다. 웅장한 대별사는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 1934년 9월 홍 25군은 호북성 황강시 영산현 도가하양에서 위대한 원정의 집합 나팔 소리를 울렸습니다. 호북성 지방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전문가 정철강은 도가하의 지세는 방어가 쉽고 공격이 어려우며 또한 물자가 풍부하고 민심 기반이 좋았다고 하면서 25군은 이곳에서 드문 휴식 기회를 얻어 장정전의 사상, 조직, 군사적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홍군이 남먼저 섬서에 도착해 중국 혁명에 공을 세우는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34년 10월 말, 적은 도가하 우배척 골산에서 홍 25군을 포위 섬멸하려 시도했으나 3천명도 되지 않는 홍군 전사들은 피와 살로 몸을 던져 비행기와 대포의 연속적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장정 국가문화공원의 영산원구의 호곤강 해설사의 소개에 의하면 전투가 끝난 뒤 백성들은 앞다투어 산으로 올라가 부상병들을 집으로 데려와 요양하게 했고 도가하의 중약재들을 찾아 전사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홍군들은 그 자리에서 묻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석에는 한 병사, 두 병사, 다섯 병사라는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전에 홍군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중약재들은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소득 증대와 부를 창조하는 비법 처방으로 되었습니다. 안효덕 농민은 이 봉령정은 모두 우리가 말린 봉령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금빛 가을, 다가하향 공급 판매 합작사의 마당에는 새하얀 봉령정 알갱이가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영산현의 한 가족 농장 책임자인 안효덕은 현지에서는 대별산 천혜의 생태 여건을 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효덕은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약재를 거래했지만 지금은 픽업 트럭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정의 약재들을 거두어들여 생산 공급 판매에 일괄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제품의 판로가 보장되었기에 우리는 과감히 약재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산현의 중약재 재배 면적은 약 30만 무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중약재 산업의 종합 생산액은 50억 원을 돌파해 5만 명의 산간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결인하고 있습니다. 장정 정신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 협력 혁신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다그쳐 옛 혁명 기지의 심산 오지를 과학기술 혁신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호북성 황강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서는 국가급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화 작은 거입 기업의 생산 라인이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자 오준봉은 인형 로봇 관절 모듈 연구 개발 과정에서 기업이 많은 병목 핵심 기술을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준봉은 우리가 무한의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해 구축한 로봇 산업 분야의 업그레이드 기술 혁신센터는 불과 9개월 만에 병목 난제 12건을 해결했고 5건의 성과로 해외의 독점을 깨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정밀 구동의 핵심 분야를 한층 더 공략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업, 학교, 과학연구기구의 협력 연구를 심화해 나아갈 전망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호북성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첨단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36.8% 증가했습니다. 광전자 정보부터 첨단 장비 제조에 이르기까지 호북성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난제를 돌파하면서 위대한 장정 정신을 분투의 동력으로 전환해 호북 대지의 이 붉은 비옥한 땅에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 우리나라 소비 안기련의 한 자동차 판매봉사 유한회사의 영업총감은 차량을 거의 300대 가까이 판매하여 10 내지 15% 성장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략 매출이 1억 3천만 원 정도로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는 비교적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의 오프라인 소비 빅데이터에 따르면 3, 4분기 각종 소비 지급액이 동기 대비 2.6% 증가해 증가폭이 2, 4분기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넘었습니다. 신형의 기반시설과 신산업 투자의 확대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 빅데이터 발전부 위영 부주임은 3, 4분기 이러한 지표 데이터를 보면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산업

기업과 시장이 동시에 공명을 이루며 경제의 내생 성장 동력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어 4, 4분기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세와 전년도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와 향항을 잇는 신환강 통상구가 7년에 걸쳐 승격 개조 공사를 마치고 12일 오전 6시 30분 공식 운영을 시작해 여객과 여객 차량의 24시간 통관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12일 오전 6시 30분 환강 통상구가 공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환강 통상구는 2019년 현 부지에서 재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면 승격된 새 통상구는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이고 건축 총면적은 68만 9,700평방미터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통상구 단독 건물입니다. 심수세관 소속 환강세관 료행검사 2처의 료행검사 3과 장자로 부과장은 통상구 체계가 동일 통로에서 한 번 줄을 서고 한 번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되어 두 지역 검사 부문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시에 심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교행객은 한 번만 줄을 서고 신분증을 한 번만 제시하면 심수와 향항 두 지역의 출입국 수속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객 통관 면에서 우리는 입경 3합일 여객 협력 검사 통로를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입국 자동 통로에는 4개 문 일체형 개찰구를 설계했고 전 구간에 정보 수집, 검증, 적외선 체온 측정, 스마트 건강 신고 등 장비를 갖추어 여객이 별다른 지연을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수와 향항 사이에서 유일하게

여객 수용 능력과 통관 효율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심수시 통상구 판공실 강성봉 부주임은 새 통상구의 준공은 심수와 향항의 상호 연결이 새 단계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와 향항 주민의 왕래가 더 편리해지고 각종 요소의 흐름도 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강성봉 부주임은 우리는 이번 개통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통상구를 잘 운영하고 여객 봉사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통관을 더 편리하고 융합을 더 깊게 만들어 심수 향항 협력과 광역 도시권 건설에 새로운 더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역 수단으로는 유럽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재차 유럽 여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디젤유 가격 인상이 가장 먼저 운송업계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있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국이 10월 2일 발표한 초보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9월 유로존 통화 팽창률이 3.8%까지 올라 8월에 3.2%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에너지 가격은 동기 대비 18.8% 증가해 8월 대비 한층 더 확대돼 통화 팽창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됐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경쟁력 곤경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지금 유럽은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혁신동력의 전환이 부진한 점입니다. 유럽에는 최고 수준의 연구소와 독창적인 기술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혁신은 늘 다른 시장에서 더 풍부한 자본과 더 넓은 적용 분야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오랫동안 유럽을 괴롭혀 왔습니다. 유럽 언론에 따르면 벤처 투자 명문이 부족하고 동일 시장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며 감독관리 규칙에 적응 산업 경쟁은 멈춰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같은 대내외 증속의 불일치는 단순한 무역 적자의 수치보다 유럽에서 왜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지는지를 더잘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 동맹은 무역 수단을 불안 완화의 처방약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동맹은 전기차 관세의 후속 조치를 연이어 추진하고 의료기기 분야에 외국 보조금 심사를 시작했으며 수입 보호 조치의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에게 장려물을 설치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더 빨라지게 하는 것보다 쉬운 일처럼 보이는 앞뒤가 전도된 정책 논리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조사 기간을 정하고 조사를 시작하며 문턱을 높이는 것은 한 공장의 에너지 원가를 낮추거나 선도적인 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전자는 유럽이 행동하고 있다는 정치적 신호를 방출해 내부의 여론 압력에 대응할 수 있지만 후자는 효과를 보기까지 수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 자신의 문제점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투자, 혁신, 통일시장, 산업 경쟁력 등 의제들은 브뤼셀의 의사 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은 상황을 잘 파악해 심층 개혁이 넓은 범위의 리해관계와 연결되고 추진 난이도가 크다는 점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함과 불안감을 못 이겨 겉보기에 간단한 것 같지만 대가가 엄청 큰 무역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의 발걸음을 늦추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수단은 완충 시간을 쟁취하고 현지 산업의 단기

0: 이기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낮은 에너지 원가와 더 활발한 자본 시장, 더 빠른 혁신 전대 출력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싫어.
0: 심층 보도.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3: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처의 학습의 황금 시기, 인내바 학습 作为 주요 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의 정신학습관찰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간 연설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당주왕이 이번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을 개최하는 목적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결의를 깊이 있게 연구 터득하고 당의 역사를 깊이 있게 총화 학습하고 교육 선전하며 당의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을 더욱 잘 파악 활용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결과 통일을 증진하고 투쟁 정신을 앙양시키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용왕매진하는 기계로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동원하자는 데 있습니다. 한 민족이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려면 리론적 사고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사상적 인도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영도할 수 있는 것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좋은 것도 본질적으로 막수주의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막수주의는 인류사회의 발전과 진보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법칙을 파악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입니다. 한편 막수주의 리론은 교조적 리론이 아닌 행동 지침으로서 반드시 실천의 변화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막수주의가 실천 속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실정과 결부시키고 시대의 특징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와 중국의 빠른 변화 속에서 낡은 틀에 얽매여 사상이 경직되고 리론 혁신의 용기를 갖지 못하며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과학적으로 해답할 수 없다면 당과 국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스주의도 생명력과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현 시대 중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웅대하고도 독특한 실

혁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막중함과 수많은 모순과 위험과 도전, 국정운영에서 나서는 전례 없는 시련,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은 우리에게 시급히 해답해야 할 수많은 리론과제와 실천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감하게 인류 발전의 선두에 서서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 수요에 부응해야 하며 사상해방과 실사구시, 수정혁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막스주의를 견지하는 것과 막스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더욱 잘 통일시키며 막스주의라는 이 화살로 신시대 중국이라는 이 관역을 마치기 위해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막스주의의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 과업을 능숙하게 틀어지고 아시게 그리워

매년 추석이면 감속 더낭의 명사산이 품어낸 월화천은 세 개의 달이 한 화면에 담는 기경이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하늘의 둥근 보름달, 샘물속이 빗긴 초승달, 그리고 월화천 자체의 또 하나 초승달입니다. 둥근 달이 명사산 능선으로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두고 누군가는 만경의 노란 모래가 옥쟁반을 받쳐든다고 비유했습니다. 쏟아지는 은빛 달빛이 초승달 승 기류를 이루면서 주변의 류사를 남북 양쪽 산정이나 산등성이 뒤편으로 보냅니다. 이리해 천년이 지나도 류사가 메울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을 형성했습니다. 생가의 무성한 갈대숲, 물속에서 한가로이 논이는 물고기, 호양과 사조가 울창한 그늘과 정자루각, 그야말로 예스러운 독특한 장면입니다. 월화천의 희귀한 철배어와 한약재인 칠성초, 그리고 명사산 오색모래를 두고 현지 사람들은 월화천 삼보라 부릅니다. 최근 연간 명사산 월화천 관광지는 천리밖에 달 구경을 주제로 추석 달맞이 문화행사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칠산내로 분장한 연기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관광객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행진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갈대숲을 지나 락타 행렬 사이를 유유히 거닐기도 하고 모래 언덕 위에서 등을 걸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상아와 칠산녀가 인파 속을 누비며 춤을 추는 광경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마치

고대 서역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2026년에도 관광지는 추석 달맞이 시리즈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부모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수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착 상태에 빠진 브라질 대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밝혔습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득표율 47%로 백지표나 무효표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여론조사기관인 폴리아의 선거 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선거보다 낮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인 퀘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는 이번 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하고 10%는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뒤 룰라는 자신의 경선팀이 경제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방안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쟁취하겠다고 밝히고 1차 투표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 적극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당선될 경우 브라질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기술적으로 엇비슷한 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폴리아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쌍방의 진영 중 90%를 넘는 유권자가 결선에서 전과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두 진영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 브라질 대선을 주시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자신이 당선될 경우 브라질을 미국의 친밀한 동맹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룰라 진영은 트럼프 정부가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연간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 사법, 비자 등 문제

그리고 올 7월에 브라질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미국 관원 2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보 부문은 미국이 브라질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에 대한 미국의 지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일부 유권자들로 하여금 몰라 정부를 지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사례를 들면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외부 압력에 반대하는 룰라 정부의 입장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지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0월 13일, 네, 화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우리 민족의 말과 글, 그 속에 담긴 정서를 실황송으로 꽃피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담아 조선어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고 후대의 민족 언어를 잇기 위해 묵묵히 걸어온 여정.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향음 실황송 문화예술 교류 중심 김옥자 회장님과 함께 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민족 문화를 지켜온 그의 발걸음과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만내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향음 실황송 문화예술교류중심 김옥자 회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연변 향음 실황송 문화예술교류중심에서 전국 실황송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가자들이 한 무대에서 실황송 기량을 겨루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 어떤 소확과 또 감회를 느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1: 네, 파급 축제인 2026년 선우컵 전국 실황송 경연대회는 현장 및 동영상을 통하여 실시한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또 국내 2천여 명 실황송 애호가 찬란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0: 네.
1: 네, 이번 대회는 신중국 창립 77주년을 경축하고 중화 우수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또 훌륭한 낭송인들

0: 를 발굴 육성하며 낭송 예술의 매력을 발휘하여 당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새 시대 중국의 발전과 각민족 인민들의 행복한 삶을 노래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홍보하는 목적에 도달하였습니다.
1: 네.
0: 네, 결승전은 중국 11개 도시 길림성과 해내외 예선에 참가한 여러 민족 선수 110명에서 선발된 19명이 결승전에 출전했습니다.
1: 네.
0: 네. 대회에서 감동적인 장면이라면 대상 수상자 송영학이 낭송한 연변 리화송 작시를 낭송하였는데 연변 특산 사과배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직접 재생 연구하여 역경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한 사과배 나무의 생명선을 놓치지 않은 연구 과정을 음류를 잡고 내재적인 감정을 담아 오직 시와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청중들의 마음을 감싸주면서 새 삶을 맞아 영원히 연변의 특산으로 남은 희망을 안고 우렁찬 목소리로 울림있는 낭송을 듣는 관객들 가슴에 고향의 민족의 자긍심과 애착심에 대한 깊은 감정을 받게 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30대 조선말 낭송 대상자 장청리가 전병실 시인이 쓴 꽃이 피는 여름 그곳에도 있습니까? 훈춘 대항구 13렬사 묘지의 부처를 낭송했는데
1: 네.
0: 정말로 시의 감정이 자연스레 목소리에 스며들면서 낭송 요령, 기교를 가첩하여 감성적이고 울림이 있고 여운을 남기는 낭송이어서 관객들, 경청인들에게 아리탐을 주어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열사들이 희생은 끝없는 슬픔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정신적 기념비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1: 네.
0: 여기 관객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삼촌도 13렬사 기념비에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다고 말하면서
1: 네.
0: 시랑송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이번 대회는 단순한 기량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낭송가들과 청중들이 낭송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나누며 또 시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고 연변향미에서 개최한 전국 시랑송 대회를 통하여 단순한 낭송 실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가 가진 무한한 힘을 온몸으로 체감했고 또 시의 정서를 나누면서 우리 민족의 언어가 가진 아름다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래요. 연변 향음 시랑송 문화예술 교류 중심은 김 회장님께서 6년 전에 직접 꾸리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 협회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0: 네, 연변 향음 시랑송 문화예술 교류 중심을 내오게 된 데는
1: 네.
0: 아래와 같은 당시 형세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학생들과 성인들이 조선어 표달 능력이 보편적으로 차한 정황에 비추어 언어 표달, 즉 전 사회인들이 낭송 수준 수평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1: 네.
0: 예를 든다면 저도 교육계통에서 출근하면서 어린이들을 많이 관찰해 보았고 언어 표달 능력이 차한 학생들이 많았고 또 사회 모든 모임에서 보면 각 영역 책임자들 발언할 때에 나타나는 표달 능력이 차한 것을 흔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 네.
0: 처음에는 단순한 조선어 표달 능력 제고 이중 언어 한어와 조선어의 모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둘째로는 낭송 인재를 발굴하고 배양하고 낭송 지식을 전수하고 전 사회의 낭송 수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0: 내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로는 랑송의 매력을 발휘하여 군중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또 랑송 활동을 통하여 당의 업적과 조국의 번영 찬성을 참여하기 위하여 이런 조직을 내오게 된 것입니다.
1: 네. 우리 민족 언어를 지키고 그 아름다움을 널리 세상에 알리고 싶은 사명감에서 출발했지만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네, 실랑송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회장님께서는 예전부터 이 실랑송 분야에 깊은 소양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0: 네. 단지 열정으로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 네.
0: 랑송 기교를 또 갖춰야 되지요.
1: 그렇죠.
0: 네. 저는 학교 때에 저의 반주인 강금단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1: 네.
0: 랑독을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1: 네.
0: 문장력도 아주 정말 뚜렷한 이런 분이었습니다. 아마 반주임 선생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예.
1: 네.
0: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방송원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1: 네.
0: 저희 선배들로는 뭐 광미자 언니, 김옥녀 언니 이런 분들이 계셨고,
1: 네.
0: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의 영향도 아주 큰 것 같았습니다.
1: 네.
0: 우리 집안에 친척들이 모이고 이럴 때이 되면 밥상을 차려놓은 다음에 먼저 부모님들께서는 인사를 해라. 그 다음 오늘의 이 친척들이 온 데 대해서 좀 감수를 말해보라고. 예?
1: 네.
0: 어린이들은 하술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적인 것들을 또 누적해 놓았다가 어학 연구에 몰두하여 연구 과정을 종합하여 리론과 결부하여서 2005년 8월에 화술교재 어린이 발표력 교본을 편찬하여 출판하여 주교육국에서 책과 함께 성장이라는 목록에 등록되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한국에 가서 2003년도에 화술 학습을 하고 국제 화술 강사증도 획득했습니다.
1: 네.
0: 네. 여기 어린이 발표력 교본에는 우리 성악에만 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1: 네.
0: 화술에도 발성이 있다. 그래서 발성법에 대한 그 방법론이 그 안에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구연 그 근육 운동 그리고 발음법
1: 네.
0: 그리고 음성 기호 그럼 이 음성 기호에 따라서 립체 원고에다 표시해 놓으면 여기에 따라서 지도받고 연습하다 보면 몸속 깊이까지 익혀서 그 높은 열정으로 랑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평생 교원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네, 퇴직과 동시에 협회를 꾸리게 되셨는데 한쪽은 교육자로서의 삶, 또 다른 한쪽은 문화예술단체를 이끄는 일, 이런 신분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0: 네, 처음 강단에 올라선 청순 시절부터 교육터전에서 절반의 화려한 인생을 담아냈습니다.
1: 네.
0: 네, 지금은 퇴직 후 연변향원 실랑송 문화예술 교류 중심을 설립한 것은 교육의 마음과 문화의 전종을 결합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1: 네.
0: 신분의 전환에 감상과 심로 정성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현재는 저의 인생이 두 번째 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네.
0: 랑송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을 위한 교류
1: 향음 실랑송 문화예술 교류 중심에서는 평소 어떤 종류의 문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계신지
0: 활동을 진행하여 모든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단합심과 집단 의식을 키우고 학습 의욕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매일 회원님들의 실랑송 작품을 이제 모멘트에 공유하고 계시는데 회원들의 그 랑송 실력이 정말 뛰어나더군요. 네, 협회에서 이제 회원을 모집할 때 실랑송 실력을 네, 그 기준으로 선발하시는 편이신가요?
0: 네, 기본적으로 회원 모집에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랑송을 즐기는 분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0: 일입니다.
1: 네.
0: 네. 그러나 특수하게 구연의 모병으로 전선적으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려는 합니다.
1: 네.
0: 네. 왜냐하면 음성 예술은 똑똑한 발음으로 내용을 잘 전달되어야 하기에 그저 배우려고 착수하다 보면 새벽 1시, 2시 넘을 때가 일수였습니다.
1: 네.
0: 예, 계속 택시에 앉아오고 또
1: 네.
0: 연변형은 방공실로 달려와서 배운 다음에는 갈 때에도 또 택시로 가고
1: 네.
0: 예, 이런 적극성이 있는 분들이 계셨고
1: 네.
0: 다음 치과에 가서 그냥 치료를 받다가 이빨을 뽑자마자 녹음실로 달려온 회원
1: 네.
0: 네, 그리고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밤늦게까지 녹음해서 보내온 회원
1: 네.
0: 특히 다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걷기가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학습 일은 빼놓지 않고 계속 찾아주시는 이런 분들
1: 네.
0: 정말 책임감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책임감이라는 것은 양심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1: 네.
0: 네. 진짜 이런 회원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1: 네. 그래요. 또 많은 회원분들이 네,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네. 또 방금 말씀하신 이분들이 그래도 또 많은 열정을 보이고 또 원장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보시면 더욱더 이제 또 가르쳐 주고 싶은
0: 네.
1: 그런 마음이 네,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회원님들의 낭송 음성에 맞춰 정성껏 영상까지 제작해서 모멘트에 올리고 계신데 이 영상 작업은 주로 누가 맡아서 진행합니까?
0: 네, 영상 작업은 우리 연변향금에는 영상부가 설치되어 있어서

0: 네, 이제 운영 자금이 필수적인데 협회의 운영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네, 저희 연변향금회에서는 10개의 웹 사이트에 계정을 안치고
0: 네.
1: 10개 계정에서 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원비를 내면서 10개의 웹 사이트에 발표합니다.
0: 네.
1: 매 사이트에 내는 납부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영상 제작도 좋은 영상을 뽑자면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 지출은 필수적입니다.
0: 그렇죠.
1: 매번 전국 시랑송 경색에서 또 투자인들은 수상자들에게만 그 상금만 협찬 기부하고
0: 네.
1: 기타 들어가는 금액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0: 네.
1: 다음 办公室 임대비, 녹음 장비 설치 등 엄청 많은 금액이 드는데 이것도 저희 개인 금액으로 지출되어 나갑니다. 그 외에 1년에 300원씩 내는 매인당 회원비는 매개 회원의 영상시 제작과 방영과 연말 총결 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0: 네,
1: 네.
0: 그래요.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협찬처를 찾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밤샘과 또 심한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악영향을 또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1: 네,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다면은 1차 시랑송 경색 준비할 때였습니다. 아무런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사처로 협찬을 해달라고 애걸 하면서 다닌 곳은 여러 곳이었습니다. 찾아간 곳마다 아예 저의 말을 듣고 반응은 없었고, 첫째는 저와 향금의 회원이 몇 명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이라고 말하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네, 참잘 되었습니다. 이 회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찬쇼 예, 다단계지요. 예. 여기에 참가해서 거기에서 버는 돈을 가지고 경색을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찾아다닌 곳마다 모두 같은 말을 했고 아예 들어주질 않았어. 압력에 눌려서 근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마다
0: 품는 사람들도 주위에 적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나가니까 뭐 형제들, 부모님들,
0: 가족분들,
1: 가족분들도 너는 왜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여기다가 퍼부수면서 네 건강까지 해치면서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지금 피가 무슨 피가 흐릅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만 우리 언어를 지키니? 누가 그런다고 너를 영웅이라 하겠니? 이랬습니다. 그래 그때 저는 그저 저는 그런 모조리 그런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 하였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그 순간 제가 오랜 시간 묵묵히 자리 지킨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유할 때마다 발길을 멈추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0: 네, 당연히 그러셨겠죠.
1: 네. 그러나 하지만 어릴 적 입에 달고 살던 그낯 익은 말, 할머니가 부뚜막에서 노래처럼 속삭이던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 함께 뛰놀면서 웃음 섞인 그 말에 표달력이 되지 않는 모습을 참아 볼수 없어 말의 씨앗을 내 손으로 꼭 움켜쥐지 않으면 훗날 우리말의 향기도 모른 채, 이 사업을 계속 이어오게 한건 거창한 신념만이 아니라 우리말 랑송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작은 목소리,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언어가 영원히 빛을 뿌리길 바라는 마음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0: 이제 오는 12월에 또 큰 규모의 행사를

0: 준비 중이시라고 네, 알고 있는데요. 이 행사가 벌써 6회째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또 이번 행사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금년은 우리 연변 향음 실황성 문화예술 교류 중심이 설립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0: 네.
1: 12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되는 활동의 중점은 사상성, 예술성, 감성성을 갖춘 정교한 랑송과 랑송가의 풍채를 충분히 보여주고 랑송가의 문화 가치와 정신 재보를 전파 전승하여 전 사회에 시랑송 문화의 빛을 뿌리고 또 건전하고 문명하며 조화롭고 진취적인 문화 분위기를 구축하여 함께 중국 꿈을 찬미하고 위대한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찬양 축복하여 대중문화 생활을 더욱
0: 계승하기 위해 시작한 협회인데, 6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 처음 품었던 목표는 네, 어느 정도 이루셨다고 보십니까?
1: 네, 연변 향음이 설립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습니다.
0: 네.
1: 네, 처음 주변에 이해도 얻기 어려웠고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서 막막했던 순간들도 많았었습니다. 네, 처음 세웠던 목표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서 마음은 뿌듯합니다. 랑송을 배우려는 랑송 애호가가 점점 늘어나고, 6년이란 세월을 지나, 연변 향음에서는 200여 명의 랑송가들을 명명 양성했고, 처음 품었던 그 뜨거운 목표가 현실로 조금씩 피어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요즘 어린 세대는 또 우리말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협회에서는 후대의 민족 언어와 실향성 문화를 전하기 위해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1: 네. 둘째로는 전국 실황송 경연대회의 기초상에서 조선족 청소년 온라인 발표력 경색도 조직하였고, 6.1절, 5.4 청년절 등 명절을 기념하여 조선말 랑송 영상식 관람도 꾸려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더욱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한족 어린이들도 우리 언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골간을 배양하여 랑송가들이 무대에서 표현시키고 영상실을 제작하여 발표했는데 사회적 영향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학교와 문화센터를 돌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시랑송을 즐길 수 있는 자료를 더 많이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면 우리 언어로 읊어내는 시의 울림이 세계를 넘어 이어져 먼 훗날에도 누군가가 가슴속에 남는 시 구절을 입가에 띄우면서 우리 연변 향음 실황성 문화예술 교류 중심의 전체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우리의 언어를 지켜오고 함께 해나가려는 공동의 마음으로 우리 중심에 오셔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랑송하고 이런 우리 책임심 높은 회원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함께 우리의 언어를 정말 빛내어 갈 것을 또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
0: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변 향음 실황송 문화예술 교류 중심 네, 김옥자 회장님과 함께 실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 민족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6년간의 고민과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물질적인 보상도 없고 때로는 건강까지 희생해야 하는 또 쉽지 않은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그 모습에 반복이 절로 갑니다. 네, 우리 민족의 언어와 실황 속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지고 또 오랫도록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스푼핑이 2018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북경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을 함께 구축하는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련을 겪어보아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에 기초한 새로운 안보관을 주장하며 아프리카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 등 지역 조직이 아프리카의 방식으로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아프리카에서 총성 없는 아프리카 창의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주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조화롭게 공생하는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지구는 인류의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녹색, 저탄소, 순환, 지속 가능에 기초한 발전 방식을 창도해 녹수 청산과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을 공동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 청정 에너지 응용, 황막화와 수토 류실 예방 통제, 야생 동식물 보호 등 생태 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아프리카를 모두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2015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요한네스부르크 정상회의 이후 중국은 요한네스부르크 정상회의에서 확정한 중국 아프리카 10대 협력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많은 철도, 도로, 공항, 항구 등 기반 시설 및 경제무역 협력 기구가 잇따라 완공됐거나 건설 중에 있으며 중국과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전, 과학 교육, 문화, 위생, 빈곤 감축 및 해민, 민간 교류 등 분야의 협력이 심층적으로 추진됐으며 중국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600억 달러의 자금 지원도 모두 조달했거나 배정했습니다. 10대 협력 계획은 중국 인민과 아프리카 인민에게 풍성한 성과를 가져다 준 동시에 중국과 아프리카의 공동의 창조력, 결집력, 행동력을 보여줬으며 중국과 아프리카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공적으로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은 신시대의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 아프리카 10대 협력 계획을 추진하는 데 기초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밀접히 배합하면서 향후 3년 그리고 앞으로 한시기 아래와 같은 8대 행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산업 촉진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아프리카 경제무역 박람회를 설립할 것이고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아프리카의 일련의 경제무역 협력구를 신설하거나 고도화하도록 권장합니다.

0: 성장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2030년 전까지 식량 안전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아프리카와 함께 중국 아프리카 농업 현대화 협력 규획과 행동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50개 농업 원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재해를 입은 아프리카 국가의 인민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시가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야속한 시간아 시간아
1: 가사입니다. 가네 가네 초침 따라 분침 따라 내가 가네 해와 함께 달과 함께 동글동글 내가 가네 젊은 시절 그렇게도 느릿느릿 가던 내가 지금은 왜 살같이 가는 거냐 야속한 시간아 시간아 어디 갔느냐 천금 같은 내 사랑아 금사락 같이 아껴가며 너와 함께 한 백년 살고 파라 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는 기사도 이야기에 대한 권위, 그리고 그 인기를 타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 오색빛을 찬란하게 내뿜는 훌륭한 성이었고, 주막 앞에 서 있는 두 여자는 자신의 방문을 뜨겁게 환영하는 귀부인으로 보였다. 돈키호테는 주막 앞에서 걸음을 멈춘 다음 잠시 서 있었다. 기사를 환영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어떤 농부가 돼지를 몰기 위해서 뿔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환영 나팔 소리로 이해를 한 돈키호테. 돈키호테는 거들먹고

0: 거리며 주막 집으로 다가갔다. 주막 앞에 서 있던 두 여자는 무장을 한 기사가 말을 타고 다가오자 겁이 나는지 뒷걸음을 쳤다. 아름다운 아가씨들, 나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어찌 그대들에게 무리한 짓을 하겠습니까? 기사도를 지키는 저는 여자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돈키호테는 애써 늠름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 가리개를 들어올렸다. 그러자 두구 안에 감춰져 있던 본래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와 동시에 얘는 주인도 다른 도리가 없었다. 기사 나으리, 여기서 하룻밤 무과가 싫습니까? 저희 집에는 없는 것은 제외하고는 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정중하게 대답한다. 위대하신 성주님, 저에게는 모든 것이 과분할 따름입니다. 돈키호테의 눈에는 주막이 성으로 보였고 그 주인은 당연히 성주일 수밖에 없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던 돈키호테. 그는 휘청거리며 말에서 내렸다. 돈키호테의 갑옷을 벗기려던 두 여자가 낑낑거린다. 엉성하게 만들어진 투구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는데 매듭을 도저히 여자들이 풀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여자들은 차라리 잘라내는 것이 어떻겠냐가 했다. 하지만 돈키호테가 절대 허락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밤새 투구를 쓴 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주인이 먹다가 둔 샐러드와 빵 한 조각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투구를 쓰고 있으니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한 여자가 투구를 잡고는 그 안으로 음식을 넣어주었다. 그리고 갈대를 이용해서 포도주도 한 모금 먹여주었다. 그때 다시 돼지 모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돈키호테는 성주가 자신을 위해서 연주회를 열어주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맛이 매우 좋은 음식이며 자신의 시중을 들어주고 있는 여인은 귀부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여행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 그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직 한 가지, 아직껏 기사 칭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우울하게 했다. 저녁을 먹은 돈키호테는 다짜고짜 주인을 데리고 마구간으로 갔다. 그리고는 털썩 무릎을 꿇더니 통사정을 하기 시작했다. 성주님, 제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주막 주인은 어리둥절했지만 돈키호테가 워낙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겠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가 감히 성주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저를 정식 기사로 임명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약한 자들서 후배 기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말이요. 그 이후로 이 성에 머물며 기사들을 돌봐주고 있다.
1: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 시계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것은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열중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차미령 가수의 쿵덕쿵 북장구 울려라.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인생을 바꾼 사례가 성공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내 주위에 없기 때문이랍니다. 교육열 때문에 유명한 동네로 이사가는 엄마들 있죠. 내 주변 환경이 바뀌면 인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자연히 공부를 하게 되고 부자들과 매일 만나 교류를 하면 부자가 될 확률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내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만나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쿠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堤吧。
1: 每一秒都精彩 FM91.4 延吉综合广播。

0: 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时至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情到底。
1: 现在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